자 그럼 오늘 이 스토리를 making mama so proud but your voice is still loud.